0: 뭐 이거? 뭐 이거?
1: 이게 말라까? 뭐 말라까 기까? 아, 속대 누나라고?
2: 이야, 마냥 막도 못사, 야밍. 뭐라 말린가, 뭐라고?
1: 낚시기라니? 낚시기라니? 뭐 빨리 달라고?
2: 나! 나! 나! 나! 나! 미연! 대기업 미연! 와!

0: 귀엽다.
1: 렛세.
2: 마.
1: 렛세, 로미오.
2: 보스.
1: 멀리 가라, 이 사건도니 모니까.
2: 에이, 냐만 미오. 많이 달리 빠탈까?
1: 오! 앙 월릿고.
2: 마.
1: 워낙 드리사 불사상 딜알 고코에. 멀리 가라, 이. 그 마시콘 부인한 상 돈똥어 보니까 꽈르타코리또.
2: 아, 네. 아, 네, 호미오라. 일리코 오니 살라켄. 헉!